돌리뿌에 돌리뿌에 나호 말바 모하 오늘 보고 그냥 보이다 너 파파울로 가드자 가드자 발로티세 오사가 검연나트세비이모 나 너무 범위세도야 모다드 오드